0: 우리 마친 여기.
1: 오신이 눈이 좋아졌네. 너 자꾸 선배 스쿨 말해줘야 이 말이. 망망 키메디 스쿨 말대로 나는 하이스쿨. 고가 망어 키메디 스쿨 말내고 나는 유니버시티.